0: 하나 살았다대.
1: 아니, 왜 그런 거야, 자?
0: 주안 아파트 terus nahan awakna,
1: pura litre,
0: mincak lemah deh yang harap kaki pura laga ang.